0: 허겁게 무난히와 와나 바가리 가야와 죽어 모델 고객 속도와 매시타크시 하이
1: 나제 티야 캐시테 고키키
2: それは加賀の毛を伝えの命令だ